0: these parts again will have other divisions. For example, there is the part of the Shravaka vehicle, which is the disciples' vehicle, and there is the Pratyaka Buddha path, which is the self-realized ones, and then there is the Bodhisattva path, and these as described in the text here.
1: 자상가 되게 안다 랑그르시고 옆에는 단 도디나 소원의 시제니 지진 남도 가서 마세바라 이니베 태보다 좀 더 탐해 소원의 시제니 단 니기 간다 뒤지에 캄도 몇 번 나서 여기 인두 태보다 좀 더 나서도 중국입니다 자 니네 인두 간다 태보 나서 왜 랑랑기 그게 가서 그래 체르시오 주셨으님도 태보 대단 대 랜신 삼대 뒤지에 요한되기요. 자, 니네인들, 다, 니네 상보를 니네 말해서 그냥 가고 싶어. 다, 태워 오모, 태워 고모, 고모, 니네 서버를, 태워 오모, 니네 멤버를 털어서 그냥 자원이 믿어와. 땅에 되게 있을 때, 리즈 할머니, 과야 되다, 계속 잘해줘. 그, 캄도 몇 번 나서 올래야. 그러나, 캄도 몇 번, 대라, 렘버지, 태워도 좀 더 죽어요. 대라, 말해봐, 태워도 좀 더, 그, 핑만 하다. 와, 니네인들 산에,
0: So, as Langa Avatara Sutra states that so long as diversity of human thoughts remain, and there will be diversity of spiritual paths that will be appropriate for the individual human beings. So, what this suggests is a recognition at a profound level that given the diversity of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 of sentient beings, there is a need for the diversity of spiritual paths. So in relation or correspondence to the diversity of mental disposition,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 of the sentient beings, they will evolve parts that are appropriated and suited to these different mental dispositions and the needs and the spiritual inclinations of the sentient beings. So if that is the case, if that is a fact,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to argue or make the claim in one way or another that this is the best path and that is the worst path. Because th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path really has to be done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a particular path is beneficial and suited for a given individual. So simply because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certain philosophical or tradition or a viewpoint or a certain path may be described as higher does not mean that that is the best. Because depending upon the need of the individual, there will be a specific path that will be best to that individual. So once, as a Buddhist, once one comes to recogniz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one will immediately appreciate the need for the importance of greater spiritual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and in interreligious harmony.
1: Benna, Sanjeevi Chiba Rangnal Chashane, Tekwa, Ko, Dagana Shingi, Dundeshwane Chashane, Dundeshishane. 용되게 봐라. 다 산지 좀 된데 뜸바 대탐지게 뜸바 뜸바 좀 된데 코로나란 게 그냥 정로기 따와대 가려서나 우물에 따와대 다 인구기 와래. 자 니네 이모 인도자네 다 코로나란 게 정로디 짱짱 미송을 뒤지에 캄도 몇 봤다 뒤네 아니 따와면 다시 송도 와. 자 니네 이모 인도 좀 된데기 최송야디 가시고를 그게 시스무신다 코란게 간다지 광발이야 법슈코 라왕국권에 신다하게 땅 몰이야 모두무시에 숭세가 뭐임바 최숭야가 과바디 밀팽하던다로 숭바 이루자네 캄다 뭐봐 민자에 다 남바 남바시샤다 남바 남바랑은 나리야 캄다 뭐봐 민자에 로마 민자와리야 그
0: So

이신이 우메 따와 내바사 모임바 우메 따와 내식으로 캐발와디 드네르베 다식동 예미기 디니 이니 신라가 나발 샤데바지기 이니 군난게 띵인지 세만조대야지 그래도와 사디데 임바 인두 다 안데데 넘버 미톡베 턴 우모 취지 인데 깡 마요라스 군소도 파괴 수지 꾸야 싸우러 검신 냠라 만드버 권베 두보세 다 소바친 비스는 지는 지는 대비 최참제 이게를 매버 구순 투지 긴고를 정신 얘네 임버 떠네 권바 대자 단디 아 나와 서주스라디 아까 다시 다 마다 권대게 최제 탐실로 아드시아마다 보는 시 유기 춘이군의 삶 담배 있나야 근데 바로도 신배 태배 중래야 시시 냠니스 송도와 근데 원도 전에 시시 냠니스 하시고요 아래 다가는 지금 로드고 있는 중문군 날이야 아니 시버런 신배반이 양해되 시시반이 순하다고 근데 예민한 거 송도와 시시 냠니스 송도와 단디 유춘이를 꼽으시 유춘이군의 삶 담배 있는 니가 전시 동부 임배 집을지 단디 난조 난고 탑기 겁을이야 다 이시 육매시바 짜도되는 시기바 이르자네 다 Nangshi sibi chue de tamzhe lo Bena saon dibi chue garu chebe yina Eni timba lung zhung Zhungwa lukdo shene sung de aage Da gada Kashukri pugi Chi chinangi Pungup jiji chue de tamzhe lo Eni le lung wangi yon de aage Da gada matabwe Pungup jiji chue jidi le lung wangi Le lung Le lung wangi yon de aage Lelung yung ya di yi di Rengxin jeju tokpe yung de ya Rengxin jeju tokpe di Nangzhi tosung yung de ya Da di nangzhi tosung le Rengxin jeju lung Rengxin jeju Te yi ni Kashukri pigi Namdo Sungzingi Sungzingi namdo gi Sungzingi lung yi yi ni Da duksin yi Kashukri pigi Lai sa che Nujyu kwa kwa de ya 누지고 코안드르디아 도싱고 알아봐. 자, 딱 이제 팀버 로도스잖아. 다 지금 수풍으로 쏘고 디디 나와 디디 파 라고 디디 파르메르메르 베바 가네. 사초 춤메 멜롱 롱 남시 남시 난가 난가 똥바 당고 똥바 니버 똥바 수버신 야 팀으로 왔다. 자. 딱 중얼 하더니 추사래. 팀버 롱중 안데 당에 셔 팀버 롱중디 야데 담마 마차르 유르자네 중어 루도 사야데 타베 이시 체베 이시 에네 나웨 이시 데네니 가서 우리 그게 롱메 추사 마용데지 서준메 롱 난가 서준메 롱 남시 난가신 야팀림 난가 남시 롱메 추사신 기림 내용도와 자 이제 이 메뉴 안에 든든대비 다 가시고래 그게 낭주 토숨 강래 차르 강도 높사디 육매의 시체 맞아 다 육매회세 어다 지수 안에 콘대 탐지 그 집어버리디 육매회세 내용도와 자장가 대탐지로 육매회세 그 쌀남 대장당 샤데르지 자 이제 이 메뉴 다 가서 안 돼. 어다디 진짜 인도 진짜 배다 육매 외세 가서 우리 그게 아주 훨씬 커둘이야. 변나 변나 정신 양대세 아주 좋은 정신기. 다 육매 시바디 육매 외세디 배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해 봐. 대만은 나버렸다고. 팀에 레만이 와. 팀에 그래 내가도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팀에 레만이 와. 얘는 타고 예상해 봐. 자, 이제 이르자네 드우스 드뷰 연대한다. 디니 다 가서 우리 구순 투순 가서 제다 가다지 사우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네거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뭐 따지메디 마다 뭐 풍급지 디디 딘딘데 예상해 봐 정신 대절 봐. 이제 이르자네 관자들로 냐바니 내용도 와. 마지 시버 코에쳐 있는다 마다버 코에쳐 있는다 다버 이기 가서 우리 그게 지사면 나다 삼이 풍부지 쉐지베 있는다 대 탐절로 뉴메웨세 그 저바 냐지

0: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1: Mm. 전에 어떤 점들 되게 아니 그게 가시오래 뒤에 아니 라는 거디디 아니 거기 가서 결혼지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들이야 아니 좀들 달려 걸어 쉬고 쉬고 쉬기지 도스는 좀들 되게 막 잡는 게 능는 게 아니 방라 두두 샤워레스는 소화자나 두스 샤워레 잡아든지 키고레 따와든지 키고레스 전에 나와들지 테디 막 좀들 되겠다 막 그도 그도 막 걸어 넘게 넘게 넘기시네. 도우시네다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제네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담바시리야 담바시 남샤지 시베 타네. 다 라랭케 인르자네 아니 자조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달라 토마르 이니 가시고르 그게 신의 주비아지다 데네 이니 상동 주비아지 제 다 신의 주비아 달래야 신의 그게 심 지지 걸이야 파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데네 인도 지 거베냐 볼이야 토마 이니 믿고 고미야 믿고 고미야 다가는 신기인이 에니 미두와 가서르다 랑그 류네 파에니 이제 페나 서식기로 가고 미팅에서도 저 된대기 막 고민하는 얘기 간다 괴뱅이 뭐 해지 지기 여사래 되네니 미그네 파트 미두베 다 킹르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드 제네야 초 뒤유르잖아 갈래갈래 아니 미긴 차차차 등도와 미긴 이게 민정부 타자려 앞에 리버 참어져 쌓았더니 도스네다 미긴으로 소야 되게 지회념을 가지시기 여사래 다가는 신기 우종리야 아니 미니 미고 우종 딱 땅장리야 상담단에 도스네야 녀를 지지기 신의 주야 조대리 인사래 아니 되네마 상동의 수수도 싫어 Jen, my comiadalea, any Lutabanishane, so on again, Tabanisha cinema, commune, Kashurpe, Midawada, Tungawada, Dame, Tendidi, Chiglola, Shayundu, Da, Nambe, Chugi, Benjamin, Til Digan Lame, we are it, Da, Shimurdi. In Denene, Denendevida, Palang Judolia, Sushin to forget Zende, any Yada Bonshin Yamni. 달라 때네 신 지식의 띵인지기 연데 루용 인도자네 아니 주주기 강바 주주기 강바시 디디기다 좌전에 그다 디디기다 가다 좌전에 아니 지 대발로 써버 디디 거 샤는면 나와지기다 또 전부 지 대서 원 봉아다 대서 또 봉아다 아니 팔라야나 게 샤주야나 뒤 어디서 제디 아니 공원도 시야지 송도와 나와 된대기 람주주디 아주 넘지 않다 빨리 그 뇌나 안에 숨셔버리 다 좋거든요 진실이
0: So if you look at given that members of the ordained monastic community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a's teaching from its earliest stages of evolution we also know that the practices pertaining to monasticism is very important part of the Buddha's spiritual tradition. And if you look at the evolution of the Buddhist monasticism and how the various monastic precepts and the ethical codes were developed and established, we find that often whenever a new situation arises, a question is raised to the Buddha, how to address that problem and how to resolve a particular dilemma, ethical dilemma. And then Buddha gave instructions on how to do that. A new precept was established. And then again, a new situation arises. Another question was raised. Buddha gave another explain.

0: 뇌벼 소업에 자식을 샤이어 되면 지기. 아직 무슨 것도 자식을 치면 있는 진짜 쉬어야지, 엄마네. 자상가? 양인에, 더 뭐 좀 된데, 아니, 가서 그러다. 좀, 더 뭐 좀 된데, 마, 석기에게 담바디, 딱 루루도 터미를 막 나와, 쓴 거야, 아리. 좀 된데, 루루 바라리야, 지단지나 로십지심을 임마리. 디바슬라마 튀겨서 고아라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야.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서버 서비 남정 전주서버지 다 남사실에 있는 와. 아니 대단 대리 이메 인도사네 나도 떠가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긴 도지도 제디 그두 나한테 여 말이디 자주만은 이제 그두 잘들 내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서버 지 잠자하러서버 드즈 그두 잡았지 딱 손대게 하래. 자 대리 이메 인도사네 다 니드마도 가수래. 왜 상무 뭔가 시다 하는 마도 막 공무원이 있지게.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등이 선생님 된 대기 영자세니 두시 투무에 나몰이야 샤르대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게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기일 된댕이기 조직으로 야실 거라나 아니 그들은 무슨 무슨나 다들 레다 지기 아니 다왜 나온을 배지다 인사래 근데 더네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이제 가서 그러다 송야 대난의 장배 최용식이다 레다 지는 그 말이야 아니 지기 유지과 송야 대야 준대인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더는 송배 유지는 뭐지 빼는 두번 덤지 송구 서로 빼는 얘기다 유지식들이 초고 죽은 남자 다가라 하는 결론은 남자 다가터네 착대기 접어 다가터네 승대야 당연히 왜 귀두인다고 다시 가서 지민 내주주 내주주 귀 와다 변한 데서 태디 에야 가리니 그게 콜리지에 개부 나봐 콜리지에다 개부지기 그게 로다도 틈으로 지기 이놈 된대기 직사 봤으면 소유권이 여대 봤다 된대기 띵고그 나발을 파이 나발을 신이 죽을 것 같아요. 다야 되는 신신들 라미기 유지도 되니 이니 유지처럼 대 냠솔래나 판도 여당에게 두지지기 코란게 두지 상감다 두지 나바다 이니 선남다 즉 대다 뛰네 이니 지시비 칠레 띵고그 나발이야 매밀 흔들수도 시작되는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아니 도지상은 나발이야 시장이 유지송되버지 해지 영사래. 자자 자 이제 유지산에 좀 된 대기 아다 그러나 유지 남샤도 제대로 좀 된 대 시행수배 급 다가는 것 순구야 좀 지키면 돼 봐.
1: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 Buddha's teachings, certainly. For example, like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Buddha's scriptures were compiled by some of his disciples, his principal disciples, at three different stages. And within these three different stages of compilation of the Buddha's scriptures, certainly Mahayana scriptures were not included in it. So what we find are the scriptures which are now part of the Pali tradition, they were included in this. However, if we look at the Mahayana scriptures, we find that, for example,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ere said to be taught by the Buddha at Vulture's Peak in Rajgir for a huge, at a huge congregation of disciples, including bodhisattvas. But if you were to physically go and visit the place, there is simply no way that that amount of people could fit in the summit of that small hill. So we have to understand these accounts at a different level, not necessarily at the conventional level. And also the Mahayana understanding of the transmission of Buddha's teachings and how they were compiled,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attributed to Nagarjuna, principal sort of custodians of the Mahayana scriptures in the case of human beings were Nagarjuna and Asangas and so on. And there is a gap of 40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and the

0: 자, 얘는 담바 산재이지. 그게다 뒤지에 감다 메바드 삼바. 지 주붕, 지 계정, 계디시 동스체니. 아바 숭배, 난기, 엔다 숭배, 소지디, 엔이 시징 숭디, 지기 아래. 자다, 제네다 렉자기 다 가서 렉자 중로 된다 렉자 갈 된다는 게 다 산지 그게 최 탈사 지 야나레 엔 야나네 파 탈대베 아니 니혼도 고려야다 베남다 어 그냥 대신 네 가서다 야네 베네 그냥 지 소유 Ini urus sukun kita, jadian ini, ini nalar ya, dah dewe, tahu, jadi nampak ini sama lagi, siapa ni mesti tanya juga ni. Cik dia tu, juru cembur-cembur macam mana mahu asyik, tak sampai tanya cakap juga ni.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a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spiritual practice.
0: 다데네한테 링시 나마 소원하지체 아니 좀 된데 괜히 가셔를 그게 다 잡을 분들이 아니 시진 숨체 다 대급이야 아니 진짜 다 산지 좀 된데 경구세 연대 군대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조로 되네 다 중대바 실제 파도 치벌로 되네 다 아니 고반디 어떤 건도 잡아 근데 이제 자네 고랑도 되게 최디 산지 중요하게 최디 잘 되게 하래 자 근데 이제 이제 자네 아니 지성 그 그게 다 대부 상어 대체기 두텔이야 그게 다 가서 그게 통으로 채워야 되고 즉심으로 채워야지 샤용은 이제 자네 좀 된데 니기 그러나 어찌 시신 너절로 쏘고 숨을 거둘려야 니기 배다 숙지지 야다 찍고 나야라고 된데다 이해바래 지금 다준비 긴등 소하기 지금 남자야 쟁니 이 디가는 지 쉬야소로 다 가다 있는 좀 된데 니기 아니 치디 야 찍고 나야라고 된데기 나 최지 채워 강사 니기 지금 채워 계신 멤버래 최지 채워 지금 또 쓰는 게 아래 저장 가당 안에서 땜배 진주고 드셔서 이네 최외 그 돌이야 거리다 시간에 지 최하로 용기열대 이네 이 강사들 자체부 지기야 말이 나다디 강체주 최대 다 자체부 지체 근데 이 메인도 자네 차바보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을 틀리 차제 아 근데 틀리 때문에야 크사를 제일 다이니 에네 그 미다바 드지야 참배셔네 까마르르 마메도 주머스버 주고도 미노도 저 디지션도 다 다세야기 미다베 미다보 땜베 추스야베디 도이 두시디마다 땡셰 에네 또 세그기 답이야기 다 차례요레 제네 디 체과디 체리야 처신네 강한 체주 체들이야 그십체야 니네 쳐봐보르니 이니 양급을 배치간 레베이나 양아제지함 되기 고 쩨야레 지든 쉐제게 남도 지야기 고 냥가요레 자 드네 임베 인도산에 난덴도 이니 고 되게 가소레 디년부 찌고야로 드네 송샤
1: So just as we read in the section of the sutra that relates to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heart sutra, and this text, this heart sutra on wisdom was taught by the Buddha at Rajgir, in Rajgir at Vulture's Peak. And this teacher, the fully enlightened Buddha, who had totally overcome all limits, limitations and negativity, and who had actualized all levels of realization of knowledge. Such a Buddha himself was a product of the Dharma, which is the perfection of wisdom here. And Dharma, as we discussed before, as embodied in in the realization of cessation and the path that leads to that cessation is the true Dharma, and which is here the perfection of wisdom. And since the resultant state, which is the attainment of full enlightenment, is such a perfect and fully enlightened state, therefore if we venerate and admire the result, the fruit, then we should also venerate and admire the causes which give rise to that kind of perfect fruition. So to indicate this point, when Buddha taugh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t is said that Buddha himself arranged the seat upon which he sat when giving this teaching. So in the scriptures also we find that, you know, often when the Buddha was teaching the sutras, all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he monastic members, they would fold their yellow garments and stack them one above the other to make a throne upon which the teacher would sit and then give the teaching. This is such veneration is not accorded to the person, because the person is really great, but rather the veneration is accorded to the teaching itself.

0: 아니 자아시로 그다 다 다리께와 샹리께와 니가리께와 규밀리께와 탐제도 다 유튜 좀더 간동어도 잡아 있네요. 때는 요 말이 챈 타젠 까시르잖아요. 다 다르잖아. 자원이 되면 돼. 자원에 저 깨워지 니야 내버지. 다들 리미니스네 산제장기 디만 잡을게는잖아요. 깨워져봐 타녀성도 줘봐. 깨워져봐 타녀성도 줘봐. 사실 깨워서야 돼. 타녀성 그래 마도 낭성 장성식이 타녀성 깨워지 소주래 마도 다들 재미있게야 요 말이. 다들 재미야 요 말이. 저는 다들 재미 깨워면버디 싸우시려고 타지. 일단 들려야만 깨워는 무엇보다 편중적이 왜 있는지 가려서는 깨워서야 돼. 타녀성 깨워지래. 대신도 안다 이거 랍지리하고 랍지 그윤 잡아 있나요? 증거면들이 안다 부도벌이도 실실이야. 아사 뭐 얘기 좀나 뒤니 샤르베 초기 때는 딱에 지쳐서 진짜 최강도 강이나요? 뭐 코란 그 단등네 천시시 조주야나 제가 샤는 집을 마도 때는 딱 와요 누가 자상가 최강도 강이네 때는 딱 와요 레스네 딱 때는 딱 와 마도 조주 매가 되기 코란 단등네 천시시 조주 매다 와서 세워 차려 이제 근데 이거 타녀들하고 세지면서 그래서 세워 차려.
1: The fact that Buddha Palita did not accept, does not accept the concept of intrinsic reality or intrinsic nature, even on the conventional level, is very evident by reading his own commentary. For example, when commenting on the passage in Madhyamaka Avata Madhyamaka Mula Karika, Mula Madhyamaka Karika,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of Nagarjuna, which negates the fourfold modes of coming into being, such as the self-production and production from the other and so on, there Buddha Palita makes an observation that if we subject the notion of origination to a critical analysis, then the concept of origination becomes untenable. Yet, since things do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auses and conditions, since things do have origination, and therefore we can only understand the notion of origination or coming into being on the conventional level. So this is very explicitly stated in Buddha Palita's commentary on that passage. And also in Buddha Palita's text, somewhere we read it, I don't remember the exact chapter where this passage is found, but there Buddha Palita writes that if things and events exist by means of objective intrinsic nature, then it is sufficient to simply accept that as their, you know, as their being. Why is it then necessary to posit their identity and existence in relation to other things? There is no need for dependence. And the fact that things and events can only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or in dependence upon other factors suggests that they are devoid of, they do not exist by means of some kind of intrinsic objective reality.
0: Lengdengi, any Shengi Tanya to say, anybody? Tashi, Ludug Tashi, Kyo Kasham, the Nangi Shengi, Tanya Duda, Peji. 세지시기하래, 그봐 신지 타녀도 세지시고 의미도 다 숨겨하래. 그래서 이런 이분들 산에 캐바지 되는 것도 와. 아, 근데 이제 반대 나와 잡에 오면 죽게 난리야. 테니 테니 돈 직전도스. 대코는 이다 아자자데. 직전도 있나야? 남바 둔지. 이제 산은 이야요 말이스. 그래 강사도. 그봐 타 둔도 산 이런 산은 이야요 말이스. 남도 매바 아자자데. 그 타녀도 예. 다 들으세요. 니야 싸우는 요말이 있습니다. 다 타녀도 랑세베도 숨겨요.
1: And also it is evident from Bhava Viveka's writing that amongst the four modes of origination, he does accept, at least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 origination of things from other causes which are distinct from themselves. And also if you look at Chantakirti's writings, he explicitly states, for example, in the Madhyamaka Avatara,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supplement to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ere he writes that not only such as the person do not exist if you subject through critical analysis in the ultimate, on the ultimate

0: 다 뉴모 봉톱 샤스니디 냐라 뉴모 라과 디지털이야 마도스 마다 가소레 슉자야 셰셰 슉적접 셰셰 이니 데네마 마시네 이니 뉴모 차디디 이니 갈레갈레야 파 슉자네 봉톱 샤로 데인바레 대영화라야 냐라 뉴모 뭐야 왕게 템베 아니 가소르 그게 자주 디디 동고야 다 뉴모 슉차고 텐데베 자주 냠바디디 네베르시 자주 디 동고야 제네다 아주 라리게 이르자네 냐라 좀 당고 때 가소래 뉴모 왕게 템베 예주 동야 좀 당고 되지 근데 좀 이버디 예주 강고 왕게 텐야게 뉴모는 뉴모 때야 되지 뭐 이버체 되네 뉴모 Nyomo kasol, because Chasan Pansare Jela, Nyomo Tishapa, Paja, the Nyamutani, and a Paja Jamia, Paja Timusaya, that is Bosuba Cheche. They should give a composing.
1: So, when we actually engage the practice of trying to gradually eliminate these mental afflictions and overcome them, the mode of procedure is to begin from attacking the grosser levels of afflictions first, and then gradually then descend to the more subtle ones, and through this way one has to totally eliminate them. Therefore, the first stage is to restrain oneself from indulging in negative actions which are manifestations of the mental afflictions, such as the committing the 10 negative actions and so on. Therefore, this adopting the morality of refraining from negative actions is really the first stage in one's spiritual practice. And in the second, once you have gained a certain degree of restraint against these negative actions, which are the manifestations of the mental afflictions, then the second stage is where then you directly cultivate antidotes to these mental afflictions, and through this way directly challenge them and counter them. And then in the final stage, which is the third stage, not only is it important to eliminate these mental afflictions, but also try to eliminate even the residual propensities of these mental afflictions, so that there is even not a seed left for future arisals of these mental afflictions. So you have, therefore, in terms of actual procedure of overcoming these mental afflictions, there are these three stages, as this is presented in Aryadeva's 400 verses on the middle way.
0: Seeds, how is it? Seeds, na? Paja. Oh, palanye. 깨는 기름기 발아야 되 말다. 깨는 기름을 받잖아.
1: So this is
0: seeds to 주문성.
1: Sorry, it's the propensities actually. It's the very propensities which are left by the mental afflictions which needs to be eliminated and removed on the third stage. So seed is misleading.
0: 야, 자. 다시 들으시면 좋아. 제니 다 다 너는 다 되게 안 했지 시베 니자 셈베 추스 마야 동에 동에기 지네 탐데 출라 예세 시베 니자 삼당 리아스 아니 동에기 동에 삼니 델레 탐데 출라 야레스 에 다가자 사제 아니 당연히 치료 요구 문제다. 간다 사제게 대화래 탄도 춘들의 치료도 주고 졸래 요래스. 근데 인도산에 대나 동인 루던 대나 가사 아니 동인 루던 루베네스 아니 내던 대다 송우다 민의 겁나 중요라스. 전에 대나 누지 동해지스 누지기 동해 아니 남의 레뉴기 방제 전에 남의 레뉴기 방제 다다 동해기 댄싱에 동해 다다의 댄싱에 Lanyungi Pangben Jebu Cheni, Lanyungi Nangan, Jesu Jenny, Yuba Yuzane, Numo Chima Chima Kiawala, Kope Tumbi Jenny Chenchi.